0: 거예요.
1: 나 잼에 주해.
0: 됐어, 수세세, 바꿔먹어라.
1: 마야리
2: 마라이스! 마야라, 잼에. Mandou bem!
3: A playlist dos nossos ouvintes.